0: 수가 넘어요. 한도 사탄대요 타사 하다보고 응요 다대요 너무 터사던요 다 아삼나 스빌리존이 하탄요 다도도 스마냐냐다 미퍼 미퍼 미퍼.
1: Ciao, sono Radio Handball Italia. Un buon ascolto agli amici della Colombia, Costa Rica, Cuba, Messico e Nicaragua. Buona pallamano a tutti voi.
2: Radio Handball Italia. Pallamano per passione.